0: 됐다. 나 마보코 나요. 나 존기시. 몰리 모난가이.
1: 당고 모콘지 야바소다 아모나키 마캄보 오요 아쿠미사 킨잠베.
2: 로쿠무 난잠베. 솔로 모토 오요 아살라키 셈보.
1: 요셉 우야리 마테요 모토 나 셈보 페 모코 나 방간간 잠베 카시에 아세페라키 나 모카노 나 방고테. 아케 epai ya Pilato kosenga nzoto ya Yesu po batia yango na kunda yambo sabata ebanda.